0: 후정 민구 KL. 후정 민구 KL.
1: 그파다 안다 스모아 디 루아 사나 톨롱 와스파다 디 알람 마야. 두니아 디지털 니 페노 와르나 페노 플루앙. 타피 세티압 클릭 팅갈칸 제작. 구나 덴간 비자. 린둥이 디리 단 오랑 라인. Untuk lebih banyak tip, nasihat dan perkongsian menarik, saksikan DGA Show bersama Datuk Jamal Abdillah setiap Sabtu jam 9 malam di TV2. Ingat, internet selamat, tanggungjawab semua.